네, 코로나 나 집도 비라 이렇게 가이 오 쿠멜라 오모코니 아 해봐 휴발 내가 빼놓을 바도 한 스피라 오마델라 네 오마나 바로 홀로와야 나마티카 아마타비니 오마델라 네 오무쿠미 헤리아 오모코니 같이 모사 이베라야 미노토 멜로코 미셰셰 사 팬트라 요라 워파치리아